괜히 콩굴 더 외우 노래 더 웃기라 처음 뵈니 신사 잔이나 칠링기야 신나가 불룩이야 주격이리 왜나 번호르베시야지 그치 나리 노르베시야지야 여러